0: 소리 줄이야. 주메인 소름 마른 부부.
1: Prodi FM Jember, muterin lagu terbaik buat kamu.